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표고 우수심이 되게 다 면접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있고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있고 해.

0: 어 대단히네. 어 말하는 줄 때가 냠뇽 어 들도 스파이를 자네. 에네 어 지가쇼르다. 말하는 어 라모 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에 옆에 거기 루유를 마셔는데 영대 연구도 와. 어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으로. 근데 다 영대기 와네. 지나다 어 변화한다. 그래서 가시 배제도 사인용이 와래. 안다. 네 떠오르는 시험 누르는 거지.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시 좀 질려파. 떠오르는 추주기 송주시. 그러나 그 돈이야. 아니 미 디안다 르무시 송주나스 디 가서 올다 뉴르 신주셔서리 디 동고 간리야 안다 떠오르는 추주 안다 가져 나야 디기 러주 영서로 차림이 삼을이야 르무시 또 세주소래 르무시 제주소는 좀 말해 르무시 대미장가 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아다 간다치 저도 상업 배 차리시래 산대 산대래 공타가 가면 쇼를 가져 송기 그래서 손주. 내 다음 시간에 예외 잘, 내 자갈이 양 가져다, 데벨롭, 10주, 파스되시니야, 지, 선배 커도를, 시아 주주된 게 스케치, 요 말이지, 이내 샤베 커도리야, 투덤 슝했는데, 딱 멍구 총송아, 샤멍구 총송. 나는 윤심시, 샤구 조선 투덤 슝이, 나는 예외 잘이야, 그 다음 살아, 사제 캠부지, 콩 샤구 죽든, 가서 어디 두둠을 실한테리 별 라초 쉬우지기 그래 좋은 순리순으로 연대기 엔다 러니즈 코너리 별이야 냐론리야 캠보 아추스미코 젤룰리야 시야 중타주리 눈자직 나눠리야 코랑게 구문 뱃칼리야 아 예체 옆에는 콩고소로 다뱃 미즈코르 뱃 머니사 아슈니 쉬우지기 다 깔레제베 차례지리샤 서르야 로카시지 롬뇨 롬니 나브레사 그러나 자원님으로 그러나 서르리아 로존체 차비크로스티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풀버리샤 제네오다 로니즈 콘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절이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모시바도 최로 지금 망로스 투주 제네오 근데 중타절이다 다만 늦은차이 나란솔다 냠뇽도 요마르데 이네다 드즈체데 다 냠뇽 캔자실도 용데기도 와. 난 디용야데 코란조 냠뇽 더스지 깨야게 가소르 그게 담바 냠레 난다 총벌에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고 쿵데이 붙지. 디 쿵 똑세 너다 규디디다. 고 찬데 인데 붙지 가서 롤지리 해도 와. 자 딘데 체인데 자네 에네 담바 좀 된데 구즈터라 소지 담해버지 아니 도지 된게 내리야 아니 졸람 땡직 내 숨대 숨소하는 시신 졸람 내 아니 얘기 비가 가서래 세미지 시비 이신건도 제접어도 튠칠이야 침바 튠칠이야 응건도 잔네 되는 거 봐서 산게네 디펜제드 산게는 잡아인 벗으면 디디 다 태고 틈 온도 전 디레마도 구시 등이다 산게지 가서래 그게 전주 선배 때문에 그 돈은 리셋견 시험은 난신식이다 구시 등이시면 아니 리셋교다 가오래 자 니네 이마 인도인이 도우세 사무스타인 인도다 전주 선배 때문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구 주구디 론주 속에 아니 다 구이 가서 우리 벽에 주변 대가르신 것다 론주 속에 구세하디 이시 추구 인데 가서 우리 벽에 다 뒤제 레다 멀람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구세야지 추구 뒤지기 이인래 오늘 그게 샤드 받칠다 초구 쪽으로 구세야지 뒤지에 감다 매바 다 참바지기 이니 구이 자바 샤드 받칠기 대자호 용서디 이니 이시 추구스 내인다도 모니 구슬 내인다도 간다 샘런신 남다 다디 루르지 참아타다 그게 빵배 이니 자연에도 된댕에 모니 입구래 다 샤드행했지 근데 이렇게 굳이 더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되셔야 되려야. 삼다에도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ce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ng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halung lineage to Dingwu Khenzhe Rinpoche, Dalung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Dalung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u.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arah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or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within a week, his body dissolved into rainbow light. And so these things do occur, and this is also quite fairly recent. And even in India, during our lifetime, although some of these great masters have not displayed any supernatural kind of feats during their lifetime, but at the point of death,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own tutor, late tutor, Khyabchulu Rinpoche, when he passed away, he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3 days. And recently, about 2 years ago, there was another practitioner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0: 단일자래. It was 2 years 말다, 단일자.
1: Sorry, it was not 2 years ago, it was very recent. This was a Sakya abbot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are not only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masters, but also they do occur, even our own generation as well. So when you look at these accounts, and then if you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even a glimpse, then you can connect with these accounts, and then at least have a sense that yes,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spiritual, high levels of spiritual experiences may be possible. So when you hav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you'll be able to appreciate the Mahayana doctrine of the four Buddha bodies. Otherwise, if we have to understand Buddha's enlightenment purely in conventional terms, which is the standard received view, the conventional view, which is that the Buddha Shakyamuni was, until before going into the 6 years of ascetic meditation,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and from his meditation onwards, he traversed the whole path to enlightenment, particularly from the path of preparation on to the culmination of path of no more learning. All of thi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kind of understanding of Buddha's enlightenment becomes problematic. Whereas if you have a mor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not so much as in terms of Buddha Shakyamuni being an ordinary perso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within a single lifetime, whereas if you view the Buddha's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0: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데니스 거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디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디마도 지 택신 데니 디디 거두 나는 매바티 아세브샤리샤 에니네 나란저 베나지 베나도 데베니 시징도 데 베나 시징도 데나 차샤나 네 자꾸 봉리야 좀 된데 시징도 데 가나 임바레 두두자네베 코르 다주바베 두베 소베 다시무샤 여데브시기 아데 무슨가 또 다시게 심에 있네 근데 수야지 아마레 자상가 야니네 더버 좀 된데 에니 가수르다 좀 더버 좀 된데네 마 섭제게 담바디 딱 루루도 터밀 망가 주슨 거 야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아 지단전에 로십지 심에 임마레 디바슬라마 튜베스 고아르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야 인구요 아래 자 리르자네 전주 서버 서비 남정 전주 서버지 다 남사실의 인구도 와 아니 대단 대리 인배 인도사네 나도 떡이 바베 커돌이야 아니 나 태신기 너디도 주제디 거듀 나한테 여 말이디 다시 번은 이제 거듀 잘 될래 여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 서버 지 잠자하러 서버 드즈 거둔 잡았지 딱 손대기요 아래 자 대리 인배 인도사네 다 리드마도 가수래. 왜 사람 몽글 다는 마도 막 공무원이네 지금. 자다 이제 이르자네 좀 된 대기 다 구시 등이 선수 된 대기 영자체니 두주 투무에 나몰이야 샤르대야 샤수스지기 구치 다 디기니 영자가 그게 가수로 빨리 다 기일 텐데기 주주콜로 야실 거라나 아니 그 두주 무슨 두나 다 두절 레다 지기 아니 타베 나온을 배지다 인설이 근데 그 다음에 아니 지기 전주 선배 때는 가서 올다 송야 대난에 내주주 Duje Sangamda, Duje Nabata, any Sonamda, Chi Ted Dune, any Dishi with Chile, Kingo Nabalia, Bemitunus to Shadding Chicken, that the Nigitene, any Dojang Nabalia, Shani, Yudisun Devaji, as you young Sari.
2: So if you look at
0: Saturday in Dusane, Chundan Degi, and the Bena Yuji.
2: If you look at the conventional evolution of Buddha's teachings, certainly, for example, like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Buddha's scriptures were compiled by some of his disciples, his principal disciples, at three different stages. And within these three different stages of compilation of the Buddha's scriptures, certainly Mahayana scriptures were not included in it. So what we find are the scriptures which are now part of the Pali tradition, they were included in this. However, if we look at the Mahayana scriptures, we find that, for example,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ere said to be taught by the Buddha at Vulture's Peak in Rajgir, for a huge congregation of disciples, including bodhisattvas. But if you were to physically go and visit the place, there is simply no way that that amount of people could fit in the summit of that small hill. So we have to understand these accounts at a different level, not necessarily at the conventional level. And also the Mahayana understanding of the transmission of Buddha's teachings and how they were compiled, the Mahayana scriptures, were attributed to Nagarjuna, principal sort of

0: 그런데 따와 먹는 게 더 지대한데 따와 먹고 배지 잡걸리 온다 고 잡은 줄이 따라 먹고 온다 가버리 제사가 이제 오 나 들어 라마 자식 무슨 피기 때 따라 시비도 세대로 뭐다 나가 라마 자식 무슨 피기 배는 지줌이로 쓰지 미나 따 빵고 방자식부터 가게 매버리 빵고 사발하는 소리지 다가는 시비는 뒤치수 차시하나 어래 다가는 시비는 좀 늦게 연주는 차시하나 그래 데 아부호 왜 지금 님 좀 심지 조심해 지기. 아 다른 시기 뒤치도 사셔나. 아니 이제 저진 배주름 씨 사셔나. 또 뭐네 지금 누구 남는 대등해 지기. 왜 아주 내가 그래서 지기. 자 드림이 있는 자네. 뭐네 라다 라마세아디 지 캐베연데도 주베연데 이때네 라면 신이로 샤고를 마도 라면 주 샤고를 마도 치트면 계속 짜니는 말이지 이내다고 지소 나러리야 내서 야고 마시면 그 둘로 된대게 다 견 전부 도가
1: so in Tibet although the Buddha Dharma flourished so extensively and so wide and you know so deeply unfortunately there was also some negative aspects to this particularly give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Buddha Dharma was in amongst the general public quite low often the criteria by which the importance of a lama is judged in the wrong way for example the people would judge in terms of the height of the throne or how many horses are there in a caravan when lama is in the procession when the lama is arriving and people would say oh this must be a very high you know he or she must be a very high lama because in the procession there are so many horses in the caravan but then it is also possible that a bandit a well known bandit would also have a lot of horses in his caravan unfortunately becau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Buddha Dharma was quite low among the general public often people use the wrong criteria to determine the importance of a lama and his or her realization properly speaking the quality of a lama should be judged teacher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his or her spiritual knowledge and also practice and realization and not by other external means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Buddhism in Tibet there are great teachers such as Milarepa who really looked like a beggar with nothing and also such as the great Kadamba master Drumtempa he was a truly humble just an ordinary nomad but was a great teacher and also in the 20th century quite recently there was the Dzogchen master Zapetul Rinpoche who looked like just an ordinary wanderer with no real kind of apparels of greatness and these were truly great spiritual masters and teachers but had no sort of external kind of appearance of grandeur so when there is no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the Buddha's teachings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is low then sometimes such unfortunate things can happen
0: any tension do chi chulu chashe me da on de che da da de ge pe le da de pe ji on de ge yare da ba ge din che nyam mi sha je sing ni gi chi u sha da me de che am de ka ge me do wa any da jin du chong ni da nam ju ga zu zhe mu zhe zane lu zhu li ya da 이 참비 진도미 여배 인자 디 주도 여자 배제 있는 우셔 중민도 받으시 망우실 우셔 중민도가 뭐도 날랜더 주잖아 이 우셔 내주 여러분 미신 제 다가다 가이네 매네 가도 별이야 미시다 남 정우 인자 대 카샤스 전부도 여래 진짜 샤무 정도 저로 저로다 진짜 애니 거 샤무 거 애니 저버스 간 신세 애니 추신 담면도 입 담면도 심부도 되세 이제 용되기도 와 자장가 애니 가도 넘지 변나 즉 사기 건이슬 전에 즉 샤무 추실 때에 여차서 내가 쉐리기도 와 맞아 자들이 이미 인도 간단한 아주 지금 잡아채 대하리야. 그들이 다스디 가서를 탈 풍금에로 삼천되게. 자들이 인도 다 아직 배배 재단들의